0: Must let you know. 사인을 보내, 시그널 보내.
1: 사인을 보내,
0: 시그널 보내.
1: 사인을 보내,
0: 시그널 보내.
1: 사인을 보내,
0: 시그널 보내.